사람은 페이크 보이도 이렇게 진짜 오니 무슨 아니야 중에 뭐라 할거 피해가서 어제하고 이제 대파로 보여서 보고 있었어 그래도 말이야 죽다 어서 뭐에 불러가는 유니폼이 어떻게 얼굴이 포기하더니 어이 뭔가 손님

0: 자, 이들이 특수한 이제 오토바이 앞에서 뭐 소스터 소비자를 폭로하는 것만으로서 아무 로비 문제가 뭐라고 이런 점을 제가 또 보내고 이제 제가 보면 또 어떤 이모션 또 소비 우리 맞아가 봐야 할 그런 일선이 나서 그래서 안티스포스 아무 거 보내고 이제 어떤 거 디시전 건 임포턴트 거예요. 아니 아버지 사람들이 사놓고 디시전 건 임포턴트 거라 이거 알아야지 이런 모든 걸 봐야 돼. 아무 공유해서 아무 아무 아무 사람들이 모든 걸 봐야 돼. 어떻게 뭐 이제 아니 이제
1: Esto es lo que está aquí.

생각하고 문화를 만들고 말해서 한 번씩 동안 테이스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 이 문화를 사먹고 그래야 하는 거죠.